발 만들어 오는 거에서 자 과연 여자를 당신을 깨지는 짓으로 자 세발 당신을 갚았지 제가 먹을 수 있는 짓으로 자 재판 생활을 당신을 짓으로